0: 탱크를 간다. 탱크를 간다. 왜 뒤고게? 왜 못붙다게? 밑잘 펼쳐내. 던져지네. 이때에서도 못팔래. 제가 아침에는 너무 지금 물려. 라지니, 라지니, 나 죽어버려. 나 잘못했다, 라지니. 내가 로또 따게, 라지니, 나 죽어버려.
1: 그럼 어떡해?
0: 나 꺼버려. 도수님, 부셔버려, 라지니.
1: 나 꺼내, 메리파티. 지난해 며칠 죽게 된 새끼탱이. 도수님, 메리파티.
0: 나이 도답파티, 라지니. 도답탱이다. 도수님은 정뿐이 랄게. 도수님은 산지대 버신크라. 도수님은 몰골 랄게. 도수님은 주비로알 박바이 또 빠니 빼. 나 토다 파티야. 나 토다 핑구야. 라지리지. 나 토다 핑구야.
1: 에이, 티케. 파트라다 로키비 티코야?
0: 내 사리 가라마다스 절디. 토다 잔토구나. 내 끝나 페로히 아바하자이. 가고 한스카리. 그마 렛다 렛다. 에 쳇브리다 끈데티 아게. 어, 빠니는 펄게 빠니 쪼떨게. 자, 빠라야. 메레 사레 자금 또 떼봐야
1: 도시 도시 깨는 파티 바니스 가시나? 깨리 하트나?
0: 에스나?
1: 아차 다섯 도시 에사토로 바니스 바 내 앞에 크리멜리스 젤다 정스까지 가는
0: 아우 메레